0: 아우랑 가와 꽝.
1: 아우랑 꽝.
0: 이거랑 가야 가야 왜 바바 물은 고야만이 야 좋아.
1: 가야 왜 가야 왜
0: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 가야 왜